0: 하,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 아. 자, 오늘 날씨가 진짜 아주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, 아, 이런 날이 이게 흔치 않은데.
0: 아유, 아유, 어서오세요. 아유, 어서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
2: 저는 처음 봬요.
0: 저도 처음 봬요. 아유, 예, 어서 일단 오세요. 아, 김희은 셰프님이 오시네요. 아, 앉으세요.
2: 야, 아유, 날씨 너무 좋다.
0: 네,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와.
2: 아, 여기 와보셨어요?
0: 아니, 처음이에요. 어, 조심하세요. 앞에 말벌.
2: 어머, 내가 또 왔다고 또 애가 또 이렇게.
0: 말벌은 꿀벌 잡는 애들이라 사실은. 그, 말벌은 꿀벌을 잡는 애들이지, 뭐, 이게 꿀을, 꽃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.
2: 그렇군요.
3: 와, 이거 뭐야, 여기?
0: 아, 누구야?
2: 아, 대표님!
0: 아, 누구야? 아,
3: 왜 실망을 해?
0: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뭐 실망이 아니라. 앉아, 앉아. 야, 형도 같이 하는구나.
3: 아니, 올라올 때 되게 분위기 좋더니 나 오니까 갑자기.
0: 알지?
3: 알지.
0: 같이 흑백도 같이 나왔었지.
3: 흑백이 같이 또.
2: 한 팀으로서 우리 또.
3: 팀전.
0: 그랬구나.
3: 그러면. 와. 어, 진짜 무서워, 이거, 진짜.
2: 이 프로 잘 되려나?
3: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.
0: 아.
3: 그냥 벌집을 쑤시고 오지.
0: 오, 진짜. 오, 쏴지, 반짝, 반짝.
3: 어, 원래 이런 거 너무 싫어.
0: 그래? 자, 한 번도 이렇게 안 오시죠? 아, 약간 좀 약속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
3: 시간 개념이 없네.
0: 그러니까요. 누구지?
2: 누구야? 진짜.
0: 아,

0: 허! 와. 보신다. 어, 누구시지? 허! 와. 보신다. 어, 누구시지? 어, 안녕하세요! 아니!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두 분은
1: 군면이시잖아요.
2: 군면입니다.
0: 아, 예,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, 반갑습니다.
3: 반갑습니다.
0: 아, 반갑습니다. 예, 예.
3: 반갑습니다.
0: 아, 예, 앉으세요, 앉으세요, 앉으세요.
3: 제가 여기 앉네요. 예.
2: 생각도 안 되시죠, 오늘.
0: 어, 남편분인데, 남편분이 자주 와보고.
2: 아, 저 매력이에요.
0: 항상 감탄해요, 그렇죠?
2: 네, 자면서도 감탄하고.
0: 야.
4: 아니, 가끔 방송에서 보면 그 얘기, 와, 잘생겼다.
0: 그러니까.
4: 잘생겼다.
0: 초면이라고 하는데, 요리를 잘하시거나, 아니면 되게 엄청난 헤어 아티스트,
4: 아, 맞아. 나중에 제가 머리 한번.
0: 아, 그래요? 왠지 맡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네 명 이제 다 모인 거잖아요.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.
5: 저희 프로그램 제목 다들 들으셨나요?
0: 아, 뭐였죠?
2: 제철제첩.
3: 아, 제철제첩.
0: 아, 제철제첩.
5: 저희는 산지 농가를 찾아가서 제철 식재료를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제철 식재료를 2대2로 요리 대결하는 팀을 팀입니다.
0: 아, 2대2로 팀을 나눠서.
5: 네, 1대1 대결을 두 번 진행을 하고.
0: 네네네.
5: 한 분은 푸드 셰프로서 도와준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.
0: 제철 식재료로 그걸 가지고 이제 대결을 펼치면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. 뭐 이런 걸 약간 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
4: 따라하고 이런 게.
0: 뭐 따라하면 더 좋고.
2: 어쨌든.
0: 자, 그래서 오늘은 뭐 하면 될까요, 이제?
5: 어떤 분이랑 팀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.
0: 제가 먼저 자기 소개하겠습니다. 현직 작가, 전직 웹툰 작가, 현직 쇼 셰프 김풍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생각지 못한 어떤 요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시도하는 편입니다.

0: 또 하나의 강점은 기대치를 많이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그 심사위원분들에게 김풍이었어? 라는 거에 대해 하나만으로도 많이 기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
1: MBTI가 어떻게 됐어요?
0: 저는 INTP입니다. INTP.
1: TP? 네. 무슨 자리세요?
2: 별자리?
0: 별자리요? 저는 궁수좌.
2: 여보!
0: 아, 별자리 쪽 좋아하십니까?
1: 아니,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.
0: 아, 맞습니다. 저는 좀 신중한 편이고. 까부는 것 같지만, 실질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까부는 편입니다.
3: 지금 몇 킬로야?
0: 그런 걸 왜 물어? 나도 안 재봐. 100킬로 넘은 이후부터 저도 안 재봅니다. 예.
4: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김희연 셰프입니다. 네. 한식을 계속 공부해왔는데 어릴 때 할머니 아빠였어요. 그런 할머니의 손맛에 제가 익숙해졌다 보니 전통 한식보다 약간의 지금의 한식을 조금 터치해서 약간 좀 재밌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.

0: 인생을 많이 했습니다. 배고픔에 대해서 알아요. 그래서 음식 식재료에 대한 소중함, 귀중함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.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 확신. 안녕.
1: 와.
0: 진짜. 어떻게? 어머, 여보, 잠시 있어. 캔캔캔. 나이스! 나이스!
1: 오, 됐다.
0: 나이스!
2: 캔캔캔. 있나요?
1: 야, 그. 야. 루이비통으로 밟았어.
3: 야. 와. 그 호상이네. 루이비통으로 밟았어.
1: 명품에 밟혔어.
3: 그러네.
0: 그래서 저와 함께 긍정회로를 무한으로 돌리실 분들 환영합니다.
1: 아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일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호영이라고 합니다. 뭐,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요리를 하지만, 한식하고 양식 자격증이 있습니다.
3: 아, 일식 자격증은요?
1: 일식은 일본에 두고 왔어요.
0: 아, 네.
1: 일본에서 따고, 아~ 한국에서는 이제 못 따고.
0: 아, 너무 멋있다.
1: 섬이나 이런 환경에서 요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꼭 레시피가 있지 않아도 즉석에서 이렇게 만드는 요리에 강합니다.
4: MBTI
1: 네. ENFJ입니다.
0: 오, 좋다.
1: 아, 그래요?
3: 아, ENFJ이세요?
0: 네.
3: 오.
4: 안녕하십니까. 저는 윤대현 셰프입니다. 이제 양식을 주로 해왔었는데 한식을 잘하는 와이프를 둬가지고 깨알 같은 팁도 좀 많이 배워서 저는 이제 장르 구분 없이 잘할 수 있는 게 저의 좀 약간 장점이고.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시사병이
1: 와, 너무 잘해.
4: 그래서 뭐 대량 조리라든가 야전 치사 아.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미션이 아닙니다.
1: 야. 네. 와이프분이 해준 한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?
4: 진짜 많은데요.
1: 예.
4: 신혼 초에 끓여줬던 그 차돌박이 된장찌개가
1: 맛있는데
4: 제가 이제 된장찌개 꾸덕한 거 좋아하거든요.
1: 아, 그래요?
4: 거기에 이제 차돌이랑 같이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한상 차림을 해준 적이 있어요.
1: 아,
3: 한 번이요?
4: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.
1: 아, 그러면 안 해주나 봐요?
5: 코로나가 이제 바쁘고 사실 아시겠지만
0: 아, 처음에 줬잖아요.
5: 이제 팀원을 나누기 위한 간단한 요리 대결을 준비했습니다.
1: 아.
5: 김풍 작가님 뒤에 보시면 5월 제철 식재료인 미나리가 듬뿍 들어간 비빔밥이 하나 들어있는데요.
3: 아, 미나리가 들어간 비빔밥인가요?
5: 미나리 비빔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비빔장을 3분씩 차례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식품 평가는 셰프님들께서 직접 해주시면 되고 1등으로 뽑힌 셰프님께서는 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.
3: 자, 그러면은 먼저 윤대현 셰프님이 한번 좀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.
0: 시범.
1: 야,
5: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약시나 소리가 안 되나요?
3: 야, 파인다이닝 셰프의 비빔밥은 어떤 느낌일까요?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. 야, 진짜
4: 된장 베이스로 저는 해보겠습니다.
1: 네. 된장.
3: 된장으로요?
1: 야,
4: 와. 된장 아까 그 와이프가 해준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떠오르면서 한번 예, 비빔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
0: 아,
3: 한번 좀
0: 이렇게 이어온다고?
3: 야.
4: 제가 준비한 식재료를 보여드릴게요. 채소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마늘이랑 이거 애호박, 표고버섯, 양파, 달래. 이거는 차돌 양지인데 예, 조금 써가지고 그냥 풍미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.
3: 진짜 기죽이시려고 재료를 잔뜩 준비해 오셨어요. 난, 야.
4: 채소 먼저 손질을 좀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다 이제 주사위 모양으로 썰 거예요.
3: 가지런하네요, 역시. 약간 파인다이닝 셰프님들 주사위 모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
1: 맞아.
3: 보면은.
0: 정형화된.
3: 네, 정형화된 그 조그만 그, 조그만 주사위 모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
1: 표고버섯은 어디 거예요?
4: 표고버섯 이거 하나로마트.
2: 거의.
1: 그 조천 쪽에 가면 표고버섯 유명한 데 많거든요. 거기서 직접 사면 좋지만 나는 농협 가서 사.
3: 사실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.
1: 직거래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더
0: 좋죠. 멘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많이 배웁니다.
3: 필요까지는 없어요.
0: 많이 배웁니다.
4: 마늘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.
3: 어, 큼직큼직하게.
4: 건더기로. 이 단맛이 좋거든요.
3: 그쵸.
0: 제가 저거 마늘 저렇게 손바닥 으깨는 거에 반해가지고.
1: 어, 진짜?
3: 그래요?
0: 네. 저거 한테 좀 섹시하더라고요.
3: 어, 이거?
0: 저게 옆에서 보면 진짜 멋있어요, 저게.
3: 네. 되게, 그래도 되게 보기 좋네요. 네, 되게 결혼 바이럴 같다.
4: 아, 결혼 권장합니다, 저는. 예. 자, 준비해놓은 야채를 볶겠습니다.
0: 아, 볶는군요, 들기름에.
3: 어, 벌써 냄새가 좋다.
1: 볶음밥 맛있겠다.
4: 네,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.
1: 와, 고기.
4: 그래서 고기가 살짝 익으면 된장을 넣고 볶을 거예요. 네. 얘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
3: 아, 달래요? 아, 지금 달래. 달래 좀 서운해, 서운해.
1: 달래가 진짜 써달래.
5: 앞날이를 좀 더 살려야 돼.
3: 아, 써도 멘트인데 재밌네.
0: 써달래.
4: 아, 써달래. 아.
0: 좋아한다.
4: 저 이런 개그 좋아한다.
0: 본인 스타일이거든요.
4: 아, 개그 코드가 저랑 맞는다.
1: 아, 그래요? 어, 냄새 너무 좋다.
3: 그러니까.
1: 어, 저거는 삼겹살 구워가지고 미나리 아~ 딱 올려서 같이.
3: 약간 강된장 느낌도 있어.
1: 강된장처럼 딱.
0: 맛있겠다.
1: 싸 먹어도 맛있겠다.
4: 저는 윤씨니까 윤된장으로 하겠습니다.
1: 어, 어 상품 출시까지.
3: 아, 괜한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. 아,
0: 그러니까. 된장, 윤된장 이런 거 있는 거.
3: 형이 지금 그 얘기해가지고 받아준 거.
4: 여기다 깨 딱 뿌리면 맛있겠다.
1: 야.
4: 비켜서
3: 싸바 싸바
4: 잘 부탁드립니다.
3: 아, 예. 맛있을 것 같아요.
0: 아, 맛있겠다.

0: 너무 간단해가지고.
1: 아, 괜찮아요. 뭐 좋죠. 간장에서
0: 소스 때 제가 이제 비빔면을 해 먹는 레시피입니다.
1: 아, 비빔면이요? 네,
0: 면도 잘 어울리고 밥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일단 고춧가루 3개.
1: 3개요? 저는 일반 그냥 고춧가루죠?
0: 일반 고춧가루. 괴산 순정 고춧가루입니다.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농협에서.
2: 엄청 많이 배운다 진짜.
0: 그리고 이제 설탕. 설탕이 들어가요. 단맛이 있어야
1: 달달하겠네요.
0: 그리고
1: 뭐 끄는 거예요?
0: 아, 간장. 간장 2개.
1: 뭐예요? 지금 뭐 끄는 거예요?
0: 아, 그
1: 지금 아니 본인 레시피가 아니에요?
0: 아니 이거 내 건데. 레시피가 워낙 많으니까. 아,
1: 저는 이해합니다. 예, 왜냐면 이제 그 방송을 많이 하시는 셰프님들이 이것저것에서 레시피들이 이제 막 동시에 해야 되니까 아 거기서 뭐 했지 이제 까먹기 시작하거든요.
0: 약간 산미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식초가 두 개인데 이건 두 배니까 하나만 넣을게요.
1: 아, 일반 식초는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죠?
0: 그리고 참기름. 참기름이 예, 두 개. 그렇죠? 톡톡. 이렇게 이제 섞어주다가 네. 이제 하나 팁이 있습니다. 이게 사이다가 들어가면 이 탄산이 이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잘 풀어줘요. 그리고 좀 상쾌한 맛이 난다 그러나? 그리고 이제 하다가 좀 지칠 때.
2: 일석 이조네요. 좋네요.
1: 틈틈이 지금 어떻게든 광고를 노려보려고.
0: 그냥 마무리로 깨.
3: 사바.
1: 아, 나는 또 잘 부탁한다고 또.
0: 아, 너무 늦었다.
2: 이거 진짜 소리야.
0: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

0: 지금.
1: 불 쓰시나요?
2: 네.
1: 저 뭐 믹서기도 있네.
2: 네.
3: 알겠습니다. 지금 이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
2: 네. 저는 약간 히든 재료를 먼저 꺼내겠습니다.
3: 킥.
2: 네. 공교롭게 진짜 되게 잘 치네요.
1: 잠깐만요.
4: 이야. 거품 아니야?
2: 그렇게 됐어요. 아니, 무겁네, 오늘. 잠시만요. 저는
3: 파인애플이요?
5: 파인애플이네.
2: 설탕 안 쓰는 대신 과일의 단맛에서 야 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 사과.
3: 사과요?
2: 사과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예요.
5: 사과해요, 나한테.
3: 이거 형이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봤을 때
1: 내가 큰 잘못을 했네.
3: 아 진짜.
2: 근데 저는 갈게요.
3: 아 과일을 갈아서.
2: 네.
3: 아,
5: 편하겠네.
2: 그죠.
1: 어렸을 때 그 파인애플 아저씨 알아?
3: 어.
1: 맛봐 이거.
3: 어 맞아. 아, 알 수 있나?
1: 요즘 못 봤어.
3: 옛날에 우리 파인애플 소주도 많이 먹었는데.
1: 어 파인애플 볶음밥.
2: 이게 원래 멘트가 참가자 요리하고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멘트를 막 적혀도 돼요? 관심을 가져주세요.
3: 혹시 아세요?
6: 저도 그 세대였어요.
1: 아 진짜요?
2: 아. 자 파인애플 지금 썰고 있습니다. 네 1.5스푼 했습니다. 사과 식초 고추장 여기 지금 단맛이 있긴 하지만 요 과일의 단맛으로 아무 밸런스 잡기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
1: 그 엄마들이 뭐 설탕 안 넣는다 그러면서 뭐 온갖 처음은 다 넣어.
3: 맞아.
1: 그게 다.
3: 맞아, 맞아.
1: 결국에 설탕이거든.
3: 그러니까. 아, 근데 아니겠지, 설마. 파인애플 처음은 아닌데. 처음은 아니겠지. 아. 어?
2: 네, 설탕에 숨겨있는 유자차.
1: 아, 그렇구나.
3: 그거, 저거 설탕이 한 절반 이상은 설탕이거든, 맞아, 사실은. 그럴 거면 설탕 넣지, 그냥.
1: 맞아.
2: 아, 근데 저는 유자향을 되게 좋아해요.
3: 아, 유자를 좋아해서?
2: 네. 네. 섞여
1: 있습니다. 와, 저렇게
3: 그러면 설탕을 그냥
1: 한 통이나 비슷한 거죠.
3: 설탕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
2: 과육 위주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갈면 돼요.
1: 네.
2: 네. 네. 근데 저는 아까 여기 이제 다 과일만 들어갔는데 그 감칠맛을 끌어줄 수 있는 마늘이 윤대현 씨 거를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.
3: 아~
2: 마늘은 한 두 알 정도?
3: 두 알이요?
5: 두 알. 네 마늘.
1: 오. 무슨 뜻인지 알았지. 네 마늘을 그랬잖아.
3: 역시. 아, 역시. 아, 나는 그냥 편집될 거 생각하고 마늘 안 하는 거야.
1: 내가 해서 살아요.
3: 아, 감사합니다.
5: 왜 날보지?
2: 어, 이 정도 농도 딱 좋습니다. 이거대로 비벼드셔도 맛있지만 짠.
3: 아 차돌이요? 네, 깻잎?
2: 네.
1: 와 저
3: 잠깐만요.
1: 못 먹으면 맛있겠다.
3: 설마 그 버섯?
2: 너무 맛있을 거야 진짜.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어. 진짜.
1: 너무 가까이 갔어.
3: 좀
1: 떨어져야 돼.
6: 초점 안 맞았어.
1: 초점 안
3: 맞았어. 감독님이 되게 당황합니다.
1: 네.
3: 감독님이 되게 당황합니다.

0: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. 전 초고추장 씁니다. 네. 초고추장을 좀 넣고요. 근데 이제 이것만 넣으면 좀 약간 하다쓴 맛이니까 여기서 커트가 필요하죠. 일반 고추장. 여기 이제 약간 좀 입자가 살짝 좀 굵어가지고 이러면 약간 조금 살짝 만든 느낌이 들죠. 여기 된장도 살짝 넣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거 진짜 집에서 만든 거 아니야?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스프를 더하면 됩니다.
1: 뭐 양은 따로 없나요?
0: 네, 그냥 대충 그냥 이 정도? 괜찮은데?
2: 단맛이 안 들어갔네요.
0: 초고추장에 단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.
2: 그거 돼요?
0: 다 돼요.
2: 이렇게 염도가 더 추가되는데 걸렸을 것 같은데.
0: 아, 참기름이 또 들어가면 됩니다. 참기름 덮어버리면 돼요. 자, 이제 그냥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정원영 셰프님이 그 사이다 좀 넣었는데 나도 좀 넣을까 봐. 된장이 잘 풀어지게.
1: 아, 사이다 좋아.
0: 조금만 넣을게요. 서구. 뭐 괜찮을 것 같아. 그냥 대충 그냥 이 정도? 괜찮은데?
2: 단맛이 안 들어갔네요.
0: 초고추장에 단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.
2: 그거 돼요?
0: 다 돼요.
2: 이렇게 염도가

0: 마요네즈.
1: 아, 잘했다. 그런 맛이야.
0: 이것만 있으면 돼요, 솔직히.
1: 맛있겠다, 그냥.
2: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고기 기름이 필요 없다. 그냥 뭐.
3: 남편. 남의 편이냐, 남의 편이냐.
0: 약간 이제 색깔이 약간 로제 색깔이 아주 나서 미치해지죠, 맛이 상당히.
1: 엄청 고급져죠, 맛이.
0: 끝났습니다.

0: 자, 그러면은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럼, 아 네. 자, 그러면은.
1: 된장.
2: 민? 들기름향 확 난다.
0: 자연의 냄새가 확 나요.
3: 와, 이게 딱 채소향이, 채소가 느껴져.
0: 자연의 냄새가.
3: 된장하고 미나리하고 잘 어울리네요.
0: 미나리를 논밭이 이렇게 쫙 펼쳐진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나 딱 들어선 느낌.
1: 아, 미나리가 주상복합.
0: 네. 뭔가 딱, 지금 미나리가 정말 딱 도드라지는 네, 그런 맛이에요.
1: 아, 색감이 아주 자극적이네.
3: 네, 색깔이 그냥 딱 입맛 당기는. 오늘 사실 밥이 아닌데도
0: 면이랑 진짜
3: 미나리 듬뿍 비빔면도 가능한 거죠.
0: 비빔밥을 먹는데 비빔면을 먹는 기분이에요, 진짜.
2: 그렇구나, 달콤.
0: 그리고 앞에 거랑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. 풍족한 설탕을 느낄 수 있는 단맛입니다.
2: 저는 정혜호 셰프님 것보다 좀 더 달 거예요.
0: 아, 그래요? 더 달아요? 제가 또 맞아 파인애플도 들어갔잖아요.
3: 어, 맞네. 사과도
0: 들어가고. 유자의 파인애플에.
3: 와.
2: 맛있다.
3: 유자가 진짜 향긋하다.
0: 어, 이게 동남아에서 비빔밥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구나 싶을 정도로 파인애플이 들어가니까. 아, 이제 파인애플 향과 이제 과일 향이, 그러니까 과일 터치가 도드라지니까 고등가지 들어가면.

0: 왜요? 마지막에 마요네즈를 또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?
1: 마요네즈.
2: 아, 마요네즈 형 좀만 더 줘. 마요네즈 혹시 뭐 필요하신 분.
0: 아, 근데 이게 자꾸 들어가네.
3: 아까 꽤 안 넣었어.
2: 안 넣었어요.
3: 일부러 안 넣었나 보다.
0: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딱 살아있죠.
2: 그치.
1: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
2: 그쵸. 초심자가 시작할 수 있는.
0: 매운맛도 딱 좋고,
1: 맵지도 않고.
2: 다들 특색 있다. 똑같은 비빔밥 하나인데도.
1: 여성 분들이 좋아할 맛, 남성들이 좋아할 맛, 저는 약간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, 여기는 아이들이 좋아할 맛.
0: 아,
1: 딱 이렇게.
0: 남녀노소.
1: 남녀노소 다
0: 잘 되네.
3: 여기서 1등 어떻게 뽑아요?
2: 손가락으로 1, 2, 3, 4 해가지고 손가락을 딱 들어 올리면 되겠네요.
0: 아,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.
2: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거를 들어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
0: 자기 게 맛있으면 자기 거 들어요?
2: 자기 것만 제외하죠.
0: 아,
2: 네, 본인 것만 제외한 상태.
0: 나 뽑으려고 그랬는데, 아.
2: 자, 하나, 둘, 셋 들어 옵니다.
3: 아, 너무 힘든데. 아, 이거 어떡하지?
2: 하나, 둘, 셋.
0: 오.
2: 오, 이분이. 오. 1등, 1등!
0: 야.

0: 아, 사과를 아무도 생각 안 했네.
1: 야, 그 오랫동안 아. 막 볶고 막 했던 그 과정이 헛되지가 않았어요.
2: 딱 좋았어. 왜 그렇게 시간을 걸려서 썰었는지
1: 알겠더라고. 이유가 있었어. 자, 그러면 윤대현 셰프님이 다음 회차에 같이 하고 싶은 셰프님을 좀 골라주십시오.
3: 김현 셰프랑은 계속 열을 해왔기 때문에
1: 아. 네.
3: 이번만은 제외하고
1: 네.
3: MBTI가 끝자리 같은 김풍 작가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
1: 아, 감사합니다.
0: 야,
1: 야.
0: 야. 야. 야 저를
2: 한별심 하셨네요.
1: 야, 진짜. 네.
3: 저의 그릇은 얼마나 클까 한번.
1: 아. 그쵸.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겪고는 좌절을 하시거든요.
3: 네. 다음에 꼭 한번 네. 좋은 그림으로.
1: 네, 같이 한번 좀 합을 좀 맞춰보고.
3: 네.
1: 예,
3: 네,
1: 다음 회차를.
4: 알아봐요.
1: 네. 많이 좀 기대해주시고요. 정호영 셰프님과 김인현 셰프님이 같이 이제 팀이 될 거고,
2: 아, 네.
1: 인디언 셰프님과 저 김풍이 같이 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본격적인 제철 대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철
4: 대첩
1: 가자! 가자!